0: 자연,
1: 내가 보고 있는 것은
0: 신비함,
1: 현실인가,
0: 판타지인가,
2: 나를 가장 옥죄는 것은
1: 내가 보고 있는 것은
2: 내가 나를 가장 현실인가,
0: 점점 괴물인가, 신비한 세계로 빠져들어
2: 현실인가,
1: 괴물인가,
0: 나를 가장 현실인가,
2: 나를 가장
0: 옥죄는 것은 점점 더 깊이
2: 내가 나를 가장